했네. 게 걸어봐 세나. 게 내 밑에 번이 위마비 가 갈려 계속 돌아와 샥티 돌아와 또 샥티가 버드 드라마미 사갈 로브미 Or someone to be a king, mother, shakti, kepina. Is a vishwaka, kalyanwana, a sampa.